우와, 너에게 그것이 기안잔잔해. 데레바리 바주 MC Mr. BG 완주마비리 구마다 이그리시야 기보아이 기냐다 비타쇼 두코야롱가마 쉴 기이게 기이게 기이게 때 포기로게 너로에 보러 가모에.

하나 모르겠어, 하나. 라이프 니키와 웨스턴 카카메가 아산데 사나 이거 모르겠어 베나디냐가 아산데 사나 예스 예스 아 바우모노